0: de semana en Match 89.5.
1: Más pop.
0: Conéctate.
2: Match.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